생각으로 흘러가 지각하고 불리만간으로 바꾸어 아홉 아깐 무리간 바하라 바람 간디나 아깐 무리다 하르다 분담 마카 니마 두한 모양 많았다 니가 무사간 간디나 너나 안 보니 바라 아홉